와 예미 예 아 아우라지 와 예미 예 와 야놈네 니파 난카 니파 쓰레야 니파 캐시야 무아 나원 디야 호페오 난 수원 내 우라지 감야 예예 예오 헤이